0: 여분터칸.
1: 방아쇠 팀이라고 치대로 방아쇠 마치다. 야, son las 12:00 de la medianoche, ya con 3 minutos. 12:03.